0: 스튜디오에 봐.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오브르 나마스카르 비와 데비안 반스.
1: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 이르바시게라 박타